0: 이게 패스 방이었구나.
1: 마킹은 비슷한 패스
0: 같아. 근데 이제 애들 평촉 촉감정 나한테는 주라고 촉 주는 것 같아 손으로.
2: 在每一次制作过程中，这样的叮嘱都无处不在。这是一位工匠对乐器的深厚情感，在他看来，只有不断追求完美，才能让。